0: 해요.
1: 괴로움의 비다
0: 게
1: 괴로움의 아메라시
0: 배구자
1: 시계를 이어대 너의 문도
0: 괴로움의 비다 No me pidas, no me pidas, por favor, que no te...